0: 있고.
1: 어, 시기.
0: 아, 데니스, 내 맘 가오. 빨리 데리고 봐. 라미, 가요, 엉망, 가.
1: 어, 시기, 시기, 시기.
0: 데니, 시기, 나, 망, 가, 온, 나, 다. 악수 나만 꼭 고통 오이
1: 아하 이제 다 가톨로 놈이 아까 낚시기 가오나 오나 가톨 망가 다연 가톨 가톨 나기 안 벌리기 옥시기 미카 오셉 가파 파리셔 옥시기 프리토 오냐 가톨 나가기 타 오팝콘 가 오셉 가 야 그럼 고통 내 삽기
0: 안 보타니 오이 세기네 봐 망아 오나 타
2: Ikaw si Dennis, dili ba?
1: Oh.
2: Mama ko ni Ellie. Moderitso na lang ko sa kuntoyo ni mo. Potlo na ko ang inyong relasyon og sa akong anak. Tungod kay wa siya makuha ni mo. Og palargahon yun na ko sa dayon aron malayo siya ni mo.
1: Unsa?